0: 이태원호 가라카
1: 타인위 라이브
2: 에 아라 에데이위 가푸아오 테아타 가타우 테와이루와
3: 나 마이 호기 마이 기대네 테바 항아 빠르쿠이 히 with your river tani tata patana and at the fight the more in the shark
2: 나 마이 킹아 쿠푸파카 히히코 오 테아타
4: Can you imagine all the whānau AFRs outside? He's covering my body.
2: E mai atā. E katakata. E kōrero.
5: Yep, so they can get it on all streaming platforms. Mm-hmm. It's called Kia Pua Wai.
2: Morena with a